0: 앞으로.
1: 어, 아니야, 어쩌다니 뭐.
0: 호랑길래, 이제 모른.
1: 알았지, 뽀뽀로 또.
0: 호랑길 하나 뻔한 오목 맞추가래, 나 열린 거라. 열린 거라, 이쪽에 뭐가 하나 되니.
1: 아, 저, 이게 좀 기억이 나고. 아, 또, 알아, 뭐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
0: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